0: 来，我听电话接哈，拍谁哈？来，喂，你好，喂，你好，
1: 喂。哎，好，两
0: 拍谁？
1: 不理好你做啦。
0: 咱当中华哈。
1: 有啦有啦。
0: 好。
1: 长辈啊。
0: 长辈，赶快用我隔壁大钟哈。